아, 아, 아, 너는 많이 년년이 원더클 나이자 나이 가네 에너비를 미연하이 던단인가 가네 야르타 나이 미연이 야르타 나이 타올라 저브로키 연한갈 타올라 많이 나부드니 Greetings. My name is Third Born Al. This is a celebration of the young people of today. Their voices upon Ghana land. I hope that you give your support to all the young nungas appearing on this CD. By supporting our youth today, we ensure a positive future for them tomorrow.